당 마마야 흥갈리 데살레 사리보이 탕네티니 오오 잔요 마바보 선나이 히니 나이톰타 아니 바그 나이토 어 나이토 데서그리 오이 나이토 바탕 함당 마마야 흥갈레 데서 사리보이 탕네 가제야 어머 응오오 잔요.